그러나 앞으로 생각하신 대로도 이 사람은 공처가 전부 꿈속에 있는 아이고 눈꽃하다고 꿈꽃하다고 꽃까지 보고자이고 소생에 받은 그 과추인 부두절에서 내나고 왠지 순산이 되거나 바람을 내면 어떤 것은 안 넘어간 순산이 가봤다야 되고

0: 사람아, 소리 내리 부른다. 모두 먹고 죽임. 뭐라고 이거죠? 비수소라스 성부탄데 이웃다백들이 매닉 마스카랍 성모하는 세번도노 오퍼륵 도문에 썰어하디에 거죠.
1: 이름의 뚜파이불 더산리 가야미 모두 소스토마로 버릇겠어.
0: 소토릿 무슨 어리아스 민드라 사카랍 목소스 개봉 진파 사파나 아파카 목사라마다 모두 로카토 마스마사 긴서.
1: 40% 컬티가시 매닉 소스티 사스타로
0: 지리보다도 마스마수 컴카오 카라만 사파 폴풍카오
1: 만드반 두려반 세번 나그로
0: 소스터라모 수커버여 지구디바
2: 유교바라 FM도